0: 우리 우리 머롬이야.
1: 어이
0: 어순님
2: 어순님
0: 어순님
3: 우리 바이러스네 지방세 필레 바이러스 신기 지방세 두리안
4: 모르미알 무킬 못디 지방세 다 두기시려고
0: 지하세 겐니 고디 누가가 이제 어깨는 이기세
3: 날이? 뭐니 날이 아서도 지방세
0: 미세하세 좋을 타바메리세
3: 나 구독선 아니겠지네 돌아 가서 시방세 돌아돌리거니 약에 로꼴레자 깨네 페라오리 우리 모르미야 바라스티바리
0: 나이 갓굴란?
3: 보이상 아기 시방세는 로꼴 첫 로꼴 에쿤이 로꼴 살기야 왜 에쿤